0: 가있군요, 마탈. 겨울아.
1: 아, 이무야 이태사가 카핑아 타메 아 야쿠에 코레로 네모 토 푸카푸카 아 마나 테나 헤아하티 푸타케타가 아 오타와 푸카푸카라
0: 마쿠에 코레테 와 카치카 모쿠 히테 코레로 아 에나리 이나 이나가 이마와케네 이나 카이테 아 카이테 카이테 항어 마탈 키테 타이야 바키 푸메카 아 모타이야라 히야 이테라 파테 카우타우 아 Fakatuya tera, Pakipumeka, te, Tamaramo, Utia Matenita, when I get time with the Tea Waka, all right, I'm Motera Kaiba, Morena.
1: Ah, Koto, Ka, Ka, Hikakamata, te, Rongo, Itifano, Itanga, Otawa Puka Puka, hate Tihima, I mehine, Kiakwe Moui, Fakawate, Yakuya no Kitikore, Kiamata, Itenera, Eterangatira, Tameti, Emihiana.
2: Kia whakairihia ko ngā kōrero ki ngā pātū o tēnei whare. Noho rana i roto i ngā manaakitanga a te wāhingaro. Kia wātea, kua wātea.
3: Nā no reire te motu, mā wātea, mā te reo, hei whakamārama.
4: He mea tautoko nā te mānga.
5: Hei pāho.
6: Hāpāingia, tō tātou reo rangatira me ona tikanga, te reo irirangi Māori, wātea, ono raumā toru, te iarere.